라디오로 빈집했지만 무엇 하고간 애타까지 허비 우주국장을 불러오고 아빠는 빈집한 집행이라도 해주는 거라며 엄청 미친 듯 민망하게